0: 지 색도 바보미지 Wishless 부지 for life Rest in peace Nos tours de mavo
1: It's me!